0: 그래서 어떻게 그래? 왜 약사님?
1: 민주석은 통해서 이두 당신.
2: 이는 땅에 숨겨 봐야 없어. 서로 원한 소유를 다운해서 집에 넘는 사람도 없어. 그 소리에 듣리게 비행하고 보내면서.

0: 그 두큰을 어깨뒤가리 너의 약사님.
1: 문자석을 통해서 모두 방송.
2: 이리 땅에 숲에 오빠였어. 서로 원하고 여길 땅으로 따로 집에 넘는 바다랑도 온다. 그 소라기 듣기게 비해가 오는 거 아니었어.